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

0: 약고요.
1: 남자 검검 샌버자.
0: 가이. 노카 남자 날.
1: 네.
0: 아비전 매달 답다남 랑잉 오픈 올 나이트.
1: 나다날.
0: 왜 인지르튼 미는.
1: 와이.
0: 저라 저라 만은.
1: 네.
0: 옵트만 민.
1: 날판 베인 네임. 아암. 아트 리베르튼. 다나는 거에 오 북막고.
0: 북막고는 다나는 거.
1: 젠.
0: 남자 분야 워크 뭐라.
1: 에?
0: 가로 꼬부랭이 아버냐야? 나빠야 나뱅, 공간간, 갑부리툰, 오나빠, 묵막다나뱅단, 피링, 다나냐. 가니남뱅단을, 앞다나밤, 자밤, 아짓던마뱅단을, 니남, 드라이라마나.
1: 브라나빈, 나뱅은 갔다요.
0: 와, 인지륵툰, 나굴란, 블랙툰.
1: 와, 그래.
0: 미아푸노, 나빠,
1: 꼬르꼬뱅, 노까뱅.
0: 나, 저, 무찔란젤, 노까뱅단을. 무찰란젤.
1: 아.
0: 뭐 만제 워럽나 분야나
1: 나무 분야를 품냐고.
0: 담으로.
1: 때문에
0: 번염들고 베이비트나.
1: 때문에.
0: 예. 에. 브라튼. 번염들고 베이비트. 청은 빙어. 스팀어 빙어가 피지가 PMG 빙어.
1: 가날 분야 아이래나. 때는 불론진.
0: 반능.
1: 약가에.
0: 나 봐봐 이제 붙불어 달고 나 봐.
1: 나는 다락 좀 받을 먹으래 나.
0: 베딩 불이면 드릭 드릭 꿈을 이뱅함
1: 드릭. 뭐야? 에헤.
0: 인데 꿈을 봐라.
1: 막카라 덜프스.
0: 아나 아빠분야
1: 반도.
0: 나 아빠는 꿈이냐.
1: 간자라.
0: 위가 반난고.
1: 아까에.
0: 브레인 미빈.
1: 에.
0: 뭐야 아버요 다락 약간 어떤.
1: 젠. 약간 별냐 왜?
0: 뭐냐.
1: 야박 또 브릭 카메베 리오 별 위가네.
0: 무슨 브릭 또 뭐냐 워럽음 나 밥든 미뱅야. 반응 좀 왜까요?
1: 난 벌써 불불이 물불마.
0: 이거 저러 비죠.
1: 때문에 만약 그런 더 다른
0: 저러 비죠. 이거 불까 약간 이거. 마 여기 나가고 그래. 야랑아 불러.